0: 잠아 함께 살며 허전하니라
1: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 와소노제이